가주 비루 같은 거. 생아름 여러분 제가 부활세 아니 말 문두단 라구게 거우 아다시 짐버그시 지구로 아토르네 웃음이 아톤 구만단 빌리증이